길에서 숨 고르네 벗어나고 싶어 이 캔버스의 틀 어제와 내일이 내게 들인 그늘 난 그저 담담하게 live earth time 24-7 yeah baby I'm on time 난 그저 오늘을 살아 일본을 조마저 같이 춤을 떠

주는 건 너란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.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